0: 무슨 야세지? 이 나라 목요를 이곳. 에이, 내니까 미쳤다 아니오.
1: 이라니온.
2: 어여머니는 사람 그냥 대로. 어저께 조금 말까냐고 까뇨. 무슨 배놈이야. 만호 봐서 말까냐고.
1: 이로 유에체라 위에 까니게라 너무 메롱가이 오세 에소 리니야 티고 오소 이고 까뇨
2: 아토비오 나 까지가니 무슨 알바스 키노 우리 아프고 누가 시 유시나
1: 고노 까뇨 고노 까뇨 무슨 거로 울고 가긴 게 꽝가
2: Yo papá me dijo que no era nada humana loca. Mano ya yo. Cuando lo dimos.
1: Ayú sobre cancela.
2: ¿Tú?
1: Cambiar acá.